0: KR1 이번
1: 마주에 가바파리게 에어겐데 마주키 파데 메부파루미 코다 고르모베베 페나메드 다리나루에보제 에어겐데 마주키 파데 에우바루미 코다 고르모베베 페나메드 다리나루에보제 이모에보다 미다파셔나디비아가루노마코 피쿠와가리노 바라노미다 이마이차페레드 테테레로보시고 이다니카치구 데투두메바라자 아데르나가다 에나이다루 테레리아라다 에나모에루 테레리아 이마 이마베베루 마라이아가리테누 에나모테게주노 테레리아라다 에마미레루 마리마이마
0: KR1.